무슨 하나 집 아시아 나지리아마 레이 카노 아카르사 무무노 그 전자나타 그무고 고하름 그나 그무가 무노 그 전부 가름 그나 그무는 너무 그는 게 바로 무슨 말로 아니 무슨 나지리아마 그무 그나 그무 무슨 말 차이 그거 없어도 뭔가 더 고하바 내가 그 저도 이따 고하자 아무런 말 없는 게 그게 그게 듣고 싶었는데 그게 그게 봐 원더풀 나 플라치 아케 이루 엔서 아무런 게 그게